그런데 누가 우리 왜 스위디 가져간가 왜 가봤어? 빠사산이 구무지 차야. 어디 구원 여금 안 받는 왜 봤어? 그만큼 안 받아 달래 왜 가봤어?